0: 이치.
1: 에, 도도도 산책이대. 산자룰밭?
2: 어울라베.
1: 에, 유르겠대.
2: 유르.
1: 닦아. 누군가 말하면서 먹어보네.
3: 술 챔피언학 몰라도 보군.
2: 에휴, 오랜만에 이제 작은 척하기를 사는 거 뭐냐? 하긴 쇼탈 그런 김에 있대.
1: 예.
2: 뭘 좋은 걸 가라세요, 넌?
1: 이제 가서 가면 뭐게? 뭐또 말하나 가라. 생일 밑에 써봐라.
2: 어휴.
1: 무슨 풋볼치라면서? 호중대 약시원이드면? 여기 하모야다면?
2: 무슨 또 풋볼치라면서? 무슨 풋볼치라면서? 토이 대수 그러네. 때불러.